0: los mejores locutores.
1: 93.7
2: Más pop.
0: Conéctate.
3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